0: 다녀오네.
1: 블랙몬. 네. 들리고 나라이 브레스 라이 들리고 서고 온 라이 너는 그 들어오면 되는 버릇이 나네 빨리 가오라 가라 비노 살람 그 때나 되냐 올라 지금 그 버릇이 롤 파리 갈라오 우나이지 디스넥스 파리 갈라오 우나이지 디스넥스 마라 파리 갈라오 우나이지 디스넥스 파리 갈라오 우나이지 올라 지금 이 겹바나 올라 지금 우나이지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ላ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

0: 다녀오네.
1: 블랙본
2: 나네.
1: 네. 들리고 나라이 비어스 라이 들리고 서고온 라이 김도원 그 들어오면 되는 버릇이 나네. 빨리가 오라가라 비노 사람들과 대나라냐 올라지는 그런 비노를 파리갈라오 오나지는 넥스 파리갈라오 오나지는 넘어라 파리갈라오 오나지는 넘나오 파리갈라오 오나지는 올라지는 이겹바나니 올라지는 오나지는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ምላሽ 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ሽ አይሰራ ደግሞ

0: 다녀오네.
1: 블랙몬.
2: 나네.
1: 네. 들리고 나라이 그랬지 라이 들리고 무서우고 온 라이 너는 그 들어오면 되는 버릇이 나네 빨리 가오라 가라 비노 사람 그 대나느냐 올라지는 그 그런 리로를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넥스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메라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나우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올라지는 이겹바나 올라지는 우나지는 እናው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ላ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